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도 소리가도 살림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덤 훈련 임포텐 료칼 건강한 바가이 싹깔로와까
0: 빵짱 예리촌.
1: 빨아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각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이 mga balaklod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Nakaka-relax. Super suabe. Sa MOR, there's more.
3: More sa kape.
2: More sa kape.